0: 오빤 강남 스타일.
1: 어. Keep listening to Bingjang 91.5. Home of great music, Bingjang 91.5.